0: 쫓아다니네 그.
1: 쫓아다니네
0: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 쫓아다니네 그.